0: 主席，
1: 嗯，
0: 美方已经暂停谈判，今天李奇微又向彭总发去了一封电报，还是要我们保证谈判双方的地位平等以及划中立区等事宜。
1: 李奇微这是在耍小心思，他想通过划中立区等事宜来掩盖会议停止的责任。
0: 那主席的意思呢？
1: 因为记者问题导致会议停止是他们造成的吗？给克农同志发报，如果美方提出了谈判地点和记者问题等等不予纠缠，通通答应，我们要取得主动，就要打消他们的一切借口。
2: 好的。Now that you've recognized the neutrality of Kaesong, the defense setup of the city needs to be readjusted. We suggest an area of 5 miles, with Kaesong in the center as the neutral zone.
3: 당신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4: 쌍방 간의 동등한 입장에서 평등한 당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조선의 정전을 위해서 38 분계선을 반드시 정하는 게 정전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먼저 협의가 돼야 조선에서의 전쟁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외국 군대의 참여로 인해 조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외국 군대는 반드시 조선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외국군이 조선에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단서가 있어야 그것이 우리 인민들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2: It's not good for both sides.

0: that this negotiation go on endlessly. For that reason, we are willing to tolerate some of your proposals. We will agree to reduce the agenda from 9 points to 4. We will agree to talk about the POW at the end of the negotiation. But we are strongly against the following two proposals: the 38th military demarcation and the withdrawal of all foreign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our bottom line.
1: Either 长期分裂，要么有武力统一，这就是杜鲁门在朝鲜半岛的基本方针。他与我们的谈判完全是被迫的。主席啊，我感觉如果美方人员一直反对三八线和撤退外国军队的话，会使我们的谈判陷入死循环了。
2: 既然我们现在已经掌握了谈判的主动，那就做出一些让步。书面上可以把三八线这三个字摘掉，但是必须要让对方同意一切外国军队撤出朝鲜半岛。
3: 협의를달성하기위한저희의사일정에서38선이군사분계선으로정하자는제안을철수했지만다만군사분계선에대한저희측어떤양보도할생각이없습니다구체적인토론을할때여전히38선이정전분계선이라고생각하는저희측입장입니다
0: I have made myself very clear on this issue again and again. The U.S. forces will not withdraw from the Korean Peninsula.
3: 만약에이번회담에서모든외국군인들이철수하지않는다면앞으로는평화문제가해결되지않을것입니다무조건외국군대를철수하는것만이다시전쟁이일어나지않을것이라는우리들의생각과의견입니다
0: When the conflict started in June of 1950, there were no foreign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war broke out anyway.
3: 6월 25일 전에 확실히 외국 군대가 없습니다. 근데 6월 27일 이후로 대량의 외국 군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반도 인민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외국 군대가 조선 영토를 침략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자기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기에 지원군을 파견했습니다. 결국은 평화 장착을 파괴하는 근원은 뒤치기 입니다.
4: 现在是啊，一谈到撤军的问题，谈判就陷入了僵局。
5: 问题是，美国人一旦意识到辩不过我们，就会搬出撤军是政治问题的论点，让谈判陷入死循环。马上发报，请示主席。一，撤军问题能否留在停战之后的另一个会议解决？二，为了防止谈判破裂，能否休会三天？
2: 是。为什么只谈停战，不讨论撤兵啊？这个道理说不通啊。
6: 是啊，这些天我们在诸多问题上，为了彰显我们的诚意，做了多方面的让步。我们的让步是不是会让美方产生很多幻觉？
2: 幻觉还不小啊！恩来啊，给克隆同志发电报，不要纠结是什么军事问题还是政治问题，顺着敌人的思路掉到坑里去。

0: 我看还得再吵他个两三天。
1: 是啊，我看我们应该往最坏处着想。
0: 嗯，
1: 首先我们同意克农同志休会的建议，这样不仅可以避免谈判的破裂，同时我们可以利用这段时间给斯大林同志和金日成首相发电，看看他们的意思。
0: 同意。
2: The U.S. will never withdraw its army from Korea. You have to make sure that Joy conveys this clearly to the Chinese Communist Army. I don't care how rude he sounds, as long as he conveys this. One more thing. Joy needs to make a point that we will not take any blame if the negotiations fail. It will be solely their fault.
3: Yes, sir!
4: About your demand. For the withdrawal of military forces before negotiating the truce. I have reason to doubt your sincerity in these negotiations. If this peace talk is broken, the blame will not be on our side, but on yours.
5: 당신들이 지금 외국군을 조선에서 철수해달라는 문제에 대해 회의를 거절하면 아직은 평화를 이루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전쟁은 여행도 군인도 아닙니다. 이미 정전을 했고 휴전도 했는데 아직도 군대가 조선에 남아있는데 혹시 미국군을 조선에서 관광시키는 거야? 전쟁을 멈추고 모든 외국 군인들을 집으로 보내고 이것이 조중 인민의 요구이기도 하고 전 세계 인민의 요구다. 조선에 있는 장병들의 요구이다.
4: As I have said many times, the withdrawal of foreign forces is a political issue, and I cannot answer that question.
1: 主席，克农同志在电报里表示啊，美国人在撤军这一议程上很难达成协议啊。斯大林同志和金日成首相表示，目前核心的问题是以三八线为界停战的问题。至于撤军问题，可以待停战以后慢慢的解决。
0: 从停战谈判中美方的态度和整个远东局势看，敌人只打算在朝鲜就地停战，目的啊，只是为了避免在战争中继续损伤和拖延不决。他们是打算继续维持现状。
1: 现在三八线左右都有双方的军队，如果再打几个月把敌人全部赶到三八线以南，那敌人仍然可以拒绝撤军。如果谈判破裂，战争的结束那将是遥遥无期。
4: It's been many days.And you should realize that. As long as you insist on the withdrawal of foreign forces from Korea, this negotiation will go nowhere.
6: 鉴于你方始终纠结于这一点，我方同意暂时搁置。
4: What?
6: 外国部队是否退出朝鲜，我方同意以后再谈。
4: Recess。
1: 一个多月了，为了使谈判取得进展，